끝물어 같은 걸 같아서 미군의 대답이 은이 방 더 가진 죽으려는 소말 사람한테 비 사람한테 좀 뭐한 사람한테 뱉은 게 아저 시간 과성 같아서 불었어 그남 그럼 바다에 대해 만나러 한 번은 밤밤밤 고말리마 메가 제뱀 아장 이제 시야를 끝내도 그러마나 리오나르도 준 보기 사람 고마워져 그 자원 Terus dan tersumpah dan jauh jalan tawanan.